0: 다리를 원하는 자는 이제 여다리에 시라 뭐 그런 거 아무나 빨리 시라. 소 어느새 지금 차례를 쓰고 있고 가자 와야 되는 거잖아. 나서 계속 뛰어. 나서는 나 집에 그 문화 보리한 제 세대는 자고 아까 무슨 그 나 말로 다 가고 저거 시. 아까 제가 그 다리 시라. 엄마 또 다리 시라 봐. 아마 제 뒤에 뭐 같이 거기 뒤에 좀 내려 좀 봐.
1: Muhammad Bununu kenan jami'i a hukumar Shari'a Commission kuma da haka zamu tsaye da shirin a madadin mai kula da shirin Loser Fulmi Balewa Amina Abdullahi Girbo ke cewa a ci gaba da sauraron BRC.
2: Madallai shirinmu na ciwon yamace kenan kamar yadda Amina Girbo ta gabatar daga nan gidan radio Bauchi ranar Lahadi da misalin karfe 8:30 na safe insha Allah za mu yi mito muku a wannan shiri akan mita 94.6 da misalin karfe 10:30 dai akwai shirinmu na mutum da al'adar sa wanda zai kai mu zuwa karfe 11 yayin da zamu kawo muku filinmu na zaben mu kwana lafiya cikin musha biyu sauran minti 5 yayin da zamu kawo muku addu'an rufe tasha waɗannan sune kaɗan daga cikin jerin shirye-shirye da zamu kawo muku a wannan dare kuma a wannan zango namu na dare mahutar bawa da fatan ana jin dadin kasancewa tare da mu a halin yanzu kusan karfe 10 lokaci ne da zamu kawo shirinmu na Hajj Mubarak